0: 비여팅이요팅이뿌그맹맹예향장예향장요
1: 목차너양부가지생야시당모조희빙내내시에비빙모친공공강모부쿠이혹모내내